마커스 주님의 사랑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신 우리 샬씨 가족 신청곡 듣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해피보험님 청하신 곡 크롬갓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듣고요. 문자 2262번으로 청하신 곡 조범진 새롭게 하소서 이어져요. 그리고 에클레시아님 청하신 커버넌트 월십의 나의 슬픔을 예, 주가 바꾸셨네 이어집니다. 이삼열 밴드 박정화의 이유 그리고 단비님 청하신 정신호의 내가 노래할 이유까지 5곡 배송합니다.

담비님 청하셨던 곡 정신호의 내가 노래할 이유 들었고요. 23열 밴드 박정아의 이유 그리고 에클레시아님 신청하셨던 커버넌트 월십의 나의 슬픔을 그리고 문자 2262번님 청하신 조범진 새롭게 하소서였죠. 유해피봄님께서도 듣고 싶어 하신 프롬갓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입고까지 다섯 곡 나눴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카베드다. 같은 뿌리에서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가 나온다. 히브리인에게 영광은 화려함이 아니라 무게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할 때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도 이 무게 때문이었다. 이 단어는 십계명의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도 쓰인다. 직역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다. 명절마다 나를 향한 어머님의 걱정 어린 말씀이 길어지면 내 눈은 슬며시 휴대전화로 내려간다. 왜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시냐? 말허리를 자르기도 한다. 사내 녀석 셋을 아들로 둔 지금 아이들이 아빠 말은 듣기 싫어요 라며 내 말허리를 자를 때가 있다. 그때 문득 어머님이 떠오르며 잘린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임을 깨닫는다. 공경은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듣고 부모의 자리를 무겁게 두고 부모의 이름을 무겁게 부르는 데서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예라멀십이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었고요. 앞서 김요한의 자녀, 한웅재 어머니 새벽기도, 그리고 허유미님 청하셨던 곡이었어요. 김수지 아빠의 노래, 마마스 브런치의 엄마의 기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한 사무엘 총장의 칼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공경은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듣고 부모의 자리를 무겁게 두고 부모의 이름을 무겁게 부르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도 무겁게 여길 수 있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하늘바다님 청하신 곡입니다. 유은성 만가지 이유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 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0: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큰 비바람이 지나간 뒤 다시 환한 태양빛과 파란 하늘이 나타날 때 거짓말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하늘이 낯설기도 하고요. 또 반가운 마음도 들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오르락내리락 매일 변화무쌍합니다. 마치 비바람이 칠 때처럼 마음의 폭풍우가 일렁일 때 공간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 그래도 도움이 필요할 땐 전문가든 친구든 누군가의 도움도 기대해보고요. 누구든 다 이렇다, 다들 이렇게 산다 하면서 마음 편하게 그 폭풍우가 지나갈 때를 기다리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10월 10일 오늘은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힘들 때, 마음의 폭풍우가 일 때 당연히 우리에겐 기도가 시작이고 끝입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선 말씀으로 찬양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여러분께 격려의 약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습니다. 잘 해내고 있어요. 당신이니까 그만큼 이만큼 해낸 겁니다. 네, 이 약을 드리고 싶어요. 라스 워십 앨범에서 함께 가자 첫 곡으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3271번님, 마당에 그네 있잖아요. 지금도 그 그네 앉아 방송을 들으실 수 있겠네요. 플라이트 앨범에 있는 바람잡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폴라이트 앨범에서 바람잡이,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까지 들으셨어요. 예술왕지기님, 두륜산 산행하셨군요. 너무 예쁘죠, 요즘.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하는 이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새 힘을 얻으셨다고요.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는데요. 오늘 이 곡을 황정관 트리오 앨범에서 권세인의 목소리로 같이 들을까요?

이 곡도 참 괜찮죠. 예. 김영걸이 부른 솜씨, 그 전에 권세인의 목소리로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으셨습니다. 분희 여사님, 담임 목사님이 담낭 제거 수술 받으시고 열이 나서 치료를 받으시느라 옆 동네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천국에서의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드리고 따뜻함을 나누는 모습. 예, 이게 천국의 모습이죠. 분희 여사님, 은희한

이면 신청하셨어요. 이 곡을 오늘은 라이프 로드 싱어즈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국제 윙윙 스쿨 앨범에 있는 내 마음의 한자리까지 이어서 듣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곡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윙윙스쿨 앨범에서 내 마음의 한자리였고요. 새벽샘님께서 남편이 요즘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아,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나 봐요.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곡인데요. 터치 함께 듣길 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왜 지금 잠시 떠나 계시는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지금 떠나 있는 그 이유가

다시 뜨거워지는 이유가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터치를 오늘 조혜리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서 돌아오 그 전에 함께 했습니다. 새벽샘님의 남편분이 어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었고요. 불꽃남자님이 이 찬양 가사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고요. 요즘 이 찬양에 완전 푹 빠졌습니다. 하시는 주 사랑합니다라는 곡입니다. Thank you for sunshine.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 있는 이곡 1부 끝곡입니다.

0: CBS
1: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경제학자 오마엘 게니츠가 쓴 난문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스스로를 뉘우치고 악에서 돌이키며 선해질까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은 더 악해질 뿐입니다. 더 악해진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악하고 더 독한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악을 제어하고 심판하려는 선한 의도가 도리어 악순환을 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순환 속에 휘말리면 악을 심판하려는 나도 악해지는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마와 싸우다가 나도 악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권면을 하면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일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악의 고리는 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악의 고리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을 때 끊어집니다. 악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은 복을 빌며 선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도 칼을 썼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한편으로 과연 무엇이 악인가, 누가 악인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누군가를 악이라고 규정할 때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곤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선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악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친해지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선하고 누군가에게는 악합니다. 선한 면모와 악한 면모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다가 나도 악한 면모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악을 선으로 갚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시편 34편 21절. 악 그 자체가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에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문섭이 지은 바쁜 하루 잠깐 묵상 중에서 악의 고리를 끊는 능력이라는 제목의 글 나눴고요. 이어진 곡은 김효정 앨범에서 선한 마음 그리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동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미경 님께서 신청하신 시와 그림 앨범에 있는 곡 이제 역전되리라.

이미경님이 신청하신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었고요. 에클레시아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교회에서 타미워커의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 정말 직접 들은 찬양이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슬픔을이라는 찬양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요즘 전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 근무를 하고 있어서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는데요.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 찬양 들으면 다시 힘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미워커의 나의 슬픔을 꼭 듣고 싶어요. 이 찬양 들으면서 다시 힘내고 싶어요 하셨어요. 에클레시아님과 함께. 이 곡이 Morning into Dancing이라는 곡입니다.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 네, 이 곡을 타미워커의 목소리로 듣죠.

에클레시아님이 이 곡을 듣고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닝 인투 댄싱 타미 워커의 곡 들려드렸고요. 장상미 힘을 내 그대까지 함께했습니다. 비트가 있는 곡 한 곡 더 준비했어요. 경원선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실로암 피아워십입니다.

아니, 한 곡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실로암만 들으려고 했는데 리비님이 마침 외침의 깊은 곳에서를 신청하셔서 이어서 한이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볼빨간 갱년기님, 토요기도회 그리고 청소하러 교회 가는 길인데 우와, 차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도 찬양을 들으면서 가니까 기분은 굿입니다. 하니바람님도 오셨는데요. 로드 스튜어트 세일링 가사가 엄청 은혜가 되던데요. 한때 가사도 모른 채 좋아했었는데 가사를 알고 보니까 부흥회에서 불러도 되겠다 싶게 깊이 있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곡을 가사와 함께 들어볼까요? 가사를 같이 들으면 노래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따로 가사는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바다를 저어갑니다. 저 바다 건너 평안의 고향으로 거친 바다를 가르며 항해합니다. 자유를 향해 나는 날아갑니다.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창공을 가르는 새와 같이 높은 구름을 스치며 날아갑니다. 그대와 함께하기 위해 자유를 향해 내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너무나 애절해서 이렇게 통곡합니다. 이 목소리를 그대와 함께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바다를 저어갑니다.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저 바다 건너 평안의 고향으로 거친 바다를 가르며

방해합니다. 그대 곁을 향해, 자유를 향해. 오 주여, 그대 곁을 향해, 자유를 향해. 오 주여, 그대 곁을 향해, 자유를 향해.

로드 스튜어트 세일링 들으셨습니다. 가사를 듣고 또 잔잔히 곡을 들으면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죠.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 앨범에서 주를 사랑하며 사는 삶 들려드립니다. 연휴 안전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0: 사랑해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83장 이 민족의 복음을입니다. 나라 사랑과 세계 선교가 함께 들어있는 가사로 한반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민족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자고 강조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이윤구 교수는 1929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신학대학을 수료하고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펜들힐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 경제사회대학원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월드비전 회장,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국가단체와 사회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 임준희는 1960년에 출생했으며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했고 한민족 창작축전 등에서 입상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에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나라 사랑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노래한 찬송. 찬송가 583장 2.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사우나하면 뭐 중장년들의 그 취미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2030 세대가 목욕탕과 사우나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잠시 세상과 연결을 끊는 시간. 누군가는 이것을 가장 작게 쪼갠 휴가라고 불렀습니다. 돈 안 들이고 시간 안 드는 잠깐의 행복. 생각해보면 참 짠한 말이기도 합니다. 쉬는 것조차 마음 먹고 챙겨야 할 만큼 요즘 청년들의 하루가 고단합니다.

하다는 뜻이겠죠. 늘 잘해야 하고 더 해내야 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버텨온 청년들에게 오늘은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과로만 증명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지친 몸을 쉬게 하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숨을 고르는 시간도 필요하죠. 오늘도 열심히 살아낸 청년들, 지난 일주일도 열심히 살아낸 청년들, 파이팅!

네, 하덕규의 쉼으로 오늘 출발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잘 쉬시고 또 틈틈이 쉬시고 네, 그래서 힘을 얻어서 또 멋지게 걸어가야 될 땐 또 멋지게 걸어가고 뛰어야 될 시간을 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뭐 가정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자녀들과 식구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래도 바쁘겠지만 아니 틈이 없겠지만 틈을 내서 네, 들어와 주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 게시판으로 도시면 됩니다. 주품쌤님은 자녀가 고3이신가 봐요. 아이고

저도 아이를 생각하면서 밀린 일 가지고 옆 카페에서 또 함께 하고 있다고. 참 부모 마음이 그래요. 응원합니다. 뭐 고3들 응원하고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아이들 김밥 해주려고 재료 준비하고 있어요, 수연님. 와, 아점이 점심이 돼버렸네요. 아, 보통 그렇죠. 뭐 이런 날은 또, 네, 토요일 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제임스 요나의 이야기, 소리보기 예수의 시선, 브라이언 킴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여러분은 들어오시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도 네, 힘내세요. 스콜피오님 주말에도 방송으로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침에 열심히 집 정리하고 장모님 모시고 가족 모두 네, 재래시장 투어 갑니다. 오, 좋았겠네요. 너무 좋네요. 재래시장 진짜 좋아. 그냥 막 먹을 수 있고요. 그죠? 아, 이제 살만 이게 이제 평소에 먹는 것들이 다 살로 가고 막 이래서 막 집어 먹을 수 없지만 괜찮으신 분들은 아, 지방 예, 진짜 지방 투어가 아니라 시장 투어. 또 지방 시장 가면요. 신선한 야채들 제 아내랑 같이 집에 가면 꼭 삽니다. 예. 꽤 오래 가요. 확실히 달라요. 직접 재배한 거 가져오셔서 할머니들 좌판에 깔고 막 이러신 말입니다. 주님만 사랑님, 딸과 지인과 함께. 야, 담양. 담양 좋죠. 담양 다녀오셨군요. 와, 너무 좋네요. 하영천사님은 가평. 가평 수목원 있군요. 가평, 뭐, 청평 이쪽도 참 좋습니다. 평짜 들어가는 데가 평양가요? 아닌데, 거기 산 많은데. 아무튼 평짜 들어가면 또 이렇게 참 좋아요. 평창도 좋잖아요. 그죠? 평택? 그건 평양에. 유여림, 내가 나된 것은 이현수 성훈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경미, 초가 삼간도, 한이의 행복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10월 10일 토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장님, 활동보호자 권사님, 요양보호 권사님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곡팀장님이 예, 교회 권사님이시죠 이렇게 활동을 보호 이제 아마 요양 이런 거 하고 계신데 요양 보호하시는 분들이 다 권사님이시네요. 권사님들 건강하셔야 되는데 말입니다 진짜. 거실서 신문지 깔고 삼겹살 파티 너무 좋다. 성인 된 아들 셋과 남편이 먹는지라 불판이 감당은 안 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먹으며 즐기고 있습니다. 아들들 왈 아들 셋 좋으시죠 하는데 아들들아 30이 넘기 시작하니 이쁜 가정도 축복이다 하고 말했네요. 셋 다 결혼 안 했군요. 맞아요. 결혼해야 돼요. 가정을 꾸려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많이 낳아야 되고 낳을 수 있으면 여러 명 낳고요. 자식 많은 거 복이에요. 힘들다고요? 힘든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숙해지니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 자녀들 진짜 좋은 배필 만나 믿음의 또 다른 멋진 가문 이어가길 바랍니다. 잔치 공동체예요. 우리에겐 복이 있다. 유턴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이어서 당신을 향한 노래 창문이었습니다. 여러 사역자가 같이 불렀고요. 아이들은 이제 그 지금 불렀던 노래 불렀던 아이들은요. 예스터의 아, 말만 했네요. 네. 다 어른이 됐죠. 네. 자, 제이플 워십이에요. 나를 크게 하신 보내드리고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2부 첫 곡은 우미셸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진짜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곳입니다. 24시간 찬양이 나오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 어서 달려오셔서 많이 많이 글도 남겨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샵795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 게시판에 문 열어놨습니다. 로즈가드님이요. 문득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요. 밭에서 자란 수세미 보고 야 저렇게 큰 오이가 있었나 라는 생각과 함께 따다가 깎아먹으려고 했는데 왜 그리 질긴 진짜 아 씹어보시기도 하셨어요? 그거 겉으로 겉에 안에 거 파내고 겉으로 수세미를 만드는 거죠.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약간 노란색 빛을 띄어야 수세미로 쓰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릴 땐 저도 아카시아도 먹었어요. 서울 홍제동에 사는데 산 동네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 그거 따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 거 뭐 있죠? 그 뭐라 그래요? 쭉 빨면 꿀이 쭉 나오는 거. 그것도 먹었던 기억. 참, 그때와 지금을 살아가는 이게 계속 60년대, 50년대 생들은 참 예, 특이한 시대를 살아온 모든 걸 경험한 세대라고 하네요. 예. 모학산에 다녀왔다고 다윈님. 예, 아이고 잘 다녀오셨네요. 자,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리조이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한 곡 더 이어 붙여볼게요. 이길승, 그대 화단에.

그대 화단에 꽃을 예쁘게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교회 가시잖아요. 가시면 주의포유 어떤 방송인지 알려주시고 앱 다운받는 거 뭐 금방 하거든요. 옆에 앉은 권사님, 집사님 맞은편에 계신 분이랑 얘기 나누시면 밥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이런 앱을 듣고 있다고 먼저 슬쩍 들어보세요. 12시쯤 되면 이제 재방송이네요. 그리고 막 한번 그냥 일부러 웃으세요. 그래, 왜 웃어? 뭐 들어? 이어폰 끼고 예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슬쩍 듣고 그 다음에 딱 뺀 다음에 이게 이런 방송 이래 이래서 하는 거야

한번 들어봐. 그다음에 이제 빼고 점심 식사 같이 할 땐 듣지 마시고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시면 되잖아요. 아니, 좋은 전략인데. 아이고. 자, 은하수구수록님 지난번에 부산 해운대 잘 다녀오셨나요? 와, 바다양기님도 결혼한 아들 신혼여행 다녀오셨군요. 두 딸과 사위들과 8명 완전체가 모였던 첫 명절이었다고. 와, 이제는 그러면 또 손주들도 또 보겠네요. 그죠? 완전히 축복합니다. 완전히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 신청하셨는데, 예, 제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워십의 꽃들도 지미선 예수님처럼 아가파워십이에요. 주님 무엇하라 말할까요? 박수진의 아 맞다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것 같대? 오늘은 뭐 클래식한 이거는 뭐 외국 가곡이죠. 외국의 가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숭어, 우리가 배웠던 숭어를 제가 예전에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 씨가 부른 숭어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있네요. 오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 옛 추억 생각하면서 숭어 팔팔턱팔턱 뛰는 숭어. 숭어는 새끼가 맛있는 거 아시죠? 아, 숭어 맛있어요. 가을인가요? 숭어가 겨울인가요? 약간 추울 때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회를 생각하면서 듣진 마시고 나 왜 이렇게 회를 생각해? 아, 죄송합니다. 네, 숭어 같이 불러보시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같이 한번 아이들과도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악보도 한번 준비해보세요. 자, 오늘 그래서 이 곡 어때?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이 부릅니다. 뭐 7080이 아주 그냥 그 어떤 선두주자들 같은 분이었죠. 숭어.

네, 승호에 이어서 네, 바다향기님이 신청하셨던 야곱의 축복, 노아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뭘 틀까 하다가 감사 찬송, 감사 좋을 것 같아서 조수아의 목소리가 오늘 끝곡이에요. 내일 다시 만나고요. 아까 부탁드린 교회 가서 주의 포유 많이 알려주세요.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만

0: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슬픈 노래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지 허망한 꿈일 뿐이라고. 삶은 환상이 아니다.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인들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자꾸나.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꾸나.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시 인생 예찬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0: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길을 걷다 보면 절로 발걸음이 느려지는 곳이 있어요. 강가나 공원 한쪽 바람 따라 일렁이는 억새 앞인데요. 바람에 몸을 맡긴 은빛 억새를 보며 도종환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억새도 바람을 피해 선 게 아니었습니다. 바람 속에 선 채로 제 계절을 살아내고 있었던 거죠.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바람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걱정이 밀려온 날, 외로움이 스민 날, 뜻대로 풀리지 않던 날, 나는 왜 이리 흔들릴까 스스로를 나무라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그건 뿌리가 땅을 꼭 붙들고 있다는 표시인지도 모릅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뿌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억새처럼 바람에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소리보기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오랫동안 모차르트 곡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벤첼 밀러의 쥐장조 미사 중 글로리아로 확인된 합창곡 영화롭도다 사랑의 교회 시온 찬양대의 예배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테린 하브리지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제임스 로웰이 작사하고 토머스 윌리엄스가 작곡한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노르웨이어 번역으로 스크루캅 창단이 전해드립니다. 오포 유피 예수 샬라이키 너무도 깊은 예수님의 사랑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켈틱 워십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핀란드의 5인조 가스펠 그룹 막세투투 빌루트의 찬양까지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스크루캅 창단이 전해드린 어느 민족 누구게나 오포 유피예수 샬라이키였고요. 이어서 켈틱 워십의 연주로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s, 막세투투 뷰르트의 찬양 Amazing Grace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끝없는 긍휼로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시편 103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진선미 편곡, 기프티드의 곡 사랑한다 말하시네, 중앙아트 프로젝트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러빔의 그 사랑, 켄트엘리의 찬양, When I Look Into Your Holiness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백하슬기의 하늘의 별과 같은 아이, 6549번님의 신청곡이고요. 지미선의 할렐루야 들려드려요.

억새는 바람이 지나갈 때 가장 환하게 빛난다고 하죠. 가만히 서 있을 땐 수수하던 이삭이 바람결에 몸을 뒤척이면 햇살을 머금고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흔들리던 우리의 날들도 어쩌면 그렇게 빛을 품어가는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에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가을 산책에서 돌아가는 길에 바람에 일렁이는 억새를 만나게 되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라봐 주세요. 흔들리는 이삭 아래 보이지 않게 땅을 붙든 뿌리가 있듯이 흔들리는 우리 곁에도 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남은 주말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울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두 얼굴을 보인다면 과연 용서하실 수 있을까? 오늘 올포원에 해부합니다.
1: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네. 아, 왜냐면 그 아브라함은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까지 그 바친 순종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두 얼굴을 보인다고 이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2: 아이, 그 흉년에 장사 없다고 기근 피해서 이방 땅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1: 아니, 그거는 그 위기 좀 몸에 달려고 그랬던 거고.
2: 거짓말 했잖아요.
1: 아, 설마 그랬겠어요? 아, 아니야.
3: 네. 아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 나도 그랬는데 한 번도 아니고
0: 두 번이나
3: 그래.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남의 부인이 될 뻔했잖아요. 내 맞아. 부인인데. 예, 남의 부인으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너무 어이없어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세요?
4: 네, 저도 조금 갸우뚱한 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뭐 거짓말한 것도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편을 들어주시듯이 번번이 또 구해주시거든요. 그렇죠?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편 들어주시고 목사님 하나님이 택하시면 또 이렇게 무조건 잘못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러시나요?
5: 아,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많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걸 봐도 그렇습니다.
6: 저도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으셔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지 아니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7: 우리 방금 우리는 비록 천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은혜 굉장히 받았는데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니까 네.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네.
0: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기대 수준이 높아서 맞아요. 그런 것도 같습니다. 맞아요. 완벽하게만 여겨지는 그에게 잘 몰랐던 몇 면들이 있는 걸까요?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7: 네, 아브라함의 두 얼굴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또 아브라함이 성숙해가는 과정 정도로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완의 신앙에서 조금 완성돼가는 조금 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신구약의 완벽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66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성경이 있었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전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랐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의 뭐 성경에 따지고 이만큼 한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자체가 그 시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약속의 땅. 사실 아브라함 당시 우르라는 도시는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뉴욕시리에 비교하기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뉴욕시리 싫은데 그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건 포인트는 뭐냐면 그만큼 떠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가나안 땅. 개발이 됐지만 비교가 안 돼요.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돼 있지 않고 마트도 찾기가 힘든 이제 그런 곳으로 이주해 갔다는 것.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으면 안 되겠죠. 또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게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고 부르셨고 22장에서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는 거죠. 아들을 바친.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2장과 22장 사이에 15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창세기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모세오경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구약에서도 너무 중요한 아주 한 조각의 말씀인데 사실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뭇별을 막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 받은 거 아니야? 거기에 따라왔고 이삭 바쳤고 나중에 뭐 소돔 왕에게 뭐 물질 받지도 않고 행위가 아니야? 근데 이것이 그거를 종식시켜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거는 왜 중요해요? 우리랑 동일선상의 평가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행위로 완벽한 의로움을 유지할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받았다는 신구약의 동일한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이 이기네 그걸로 지었어요. 그러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는 뭘까요? 아까 벌써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섰을까?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왔어요. 그럼 이제 누가 나설 차례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거로 언약이 어떻게 보면 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언약을 지켜줄 사람은 아브라함의 완벽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그 약속을 무별, 그죠? 자손이 많아야 되는데 사라 뺏기고 아브라함 죽어버리면 그 언약도 끝나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이거는 좀 해결을 해주마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장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뭘 붙드는 한, 십자가를 붙드는 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다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도 봐주시는 거 엄청 많아요. 죄 질 때마다 하나씩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지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너무나 많이 사실은 넘어가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도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믿느냐. 믿어요?
8: 아멘.
7: 그거를 질문하고 계시고요. 그거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면서도 해야 돼요. 그죠? 그냥 십자가는 안 놔야 돼요.
3: 넘어져도
7: 피를 철철 흘리고 막 이렇게 째지고 저 아까 천하고 미련한데 그거는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8: 아멘.
7: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이기네. 아멘입니까?
8: 아멘.
7: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의 완벽한 불가능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히 오직 믿음. 하나님, 네가 내 말을 믿느냐, 그걸 통해서

0: 나를 믿느냐에 질문을 하신다는 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2: 여러분, 부부는 참 좋은 돕는 배필이죠. 그런데 평생을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현실적인 모습 프로그램에 나와서 서로 퀴즈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는 뭐죠? 했더니 할머니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원수.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하셨죠. 그래서 내 글자, 내 글자 막 하니까 또 할머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평생 연수.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딱 여기에 해당하는 순간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아내를 누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내 뒤에 숨는 거죠. 감추는 거죠. 자기만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겠다. 이건 아주 비겁하고 비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거든요. 또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러나 이 행동 자체는 사실 아내에게 평생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사고는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이 치는데 수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약의 기초에서 빚어가세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시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빚어 가시는 거죠. 사실 이 순간만큼은 아내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휴,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어떻게 평생 믿고 살아. 아마 100번 넘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면 상상도 하기 싫죠. 예. 근데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도 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왜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우리는 계신 분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틀림없이 이것은 굉장한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닫게 되죠. 그 남자, 그 여자를 믿고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조금 깨닫게 되죠. 여러분, 부부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런 인간 어떻게 믿고 살고,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실 때 내가 아니면 누가 됐고 살고, 이런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또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빚어 가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빠지신다면 누구나 위기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도하고 나쁜 길로 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의

0: 삶에 주어진 은혜요, 특권입니다. 혹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아프신 분 있습니까? 어쩌면 나에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상처를 주신 분 있습니까?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리할 때 은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더욱 귀하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약에 따라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랑하되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또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성경에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역사 기록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 성격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고백한, 말하자면 증언의 문서.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지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 성격 말고 성경 기록에서 아주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은 굉장한 이야기 스토리가 지금 한참 진행돼야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단순하게 간략하게 휙 넘어가 버립니다. 자, 예를 제가 하나만 들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 자, 십자가 처형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 처형을 보는 예수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가 거기 있었거든요.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 제자들 편에서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를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화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는 예수님의 순환, 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거를 굉장히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얼마나 끔찍한지 전 세계적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다가 여러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을 정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무지무지한 스토리, 또 엄청난 묘사가 있어야 될 장면, 또는 그만큼은 안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묘사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냥 성경은 휙 지나가 버립니다. 자, 이게 성경 기록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구절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연관돼서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두 얼굴, 보통 두 얼굴 그러면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아주 선한 얼굴, 그리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아주 악한 얼굴, 뭐 이럴 때 보통 두 얼굴 그러죠. 근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두 얼굴, 이 두 얼굴을 아브라함이 마땅히 정당하게 또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입장, 그 사이에서 고민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하여튼 실제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바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22장 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종 둘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0: 시아 신산 모리아산으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22장 2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상황하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 사이로 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한번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 다음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2장 2절과 3절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들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밤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한 일이지만 한 잠도 자지 못했을 테고, 그리고 요 장면을 옛날에 어떤 영화를 이제 영화에서 묘사한 걸 봤는데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 항의하고 막 밤중인데 이 산등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예, 검은 실루엣으로 아브라함이 막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랬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그때 아브라함은 두 가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첫째, 100세 때 얻은 그 외아들 독자의 아버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해야 되는 신앙인. 아버지하고 신앙인. 이게 아브라함의 두 가지. 이건 어떤 것도 사실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너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시추에이션을 누구한테나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명하는 그쪽으로 자신의 온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아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주시지요. 우리 신앙인으로 살면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그런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 그리고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부장으로서, 또는 내가 목사로서 뭐 이런 거에 이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으로서 결단하는 것, 그게 결국은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명에 헌신했던 것처럼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 가지 입장, 거기에서 순명했던 길, 저희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1: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두 얼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 안에도 지킨앤하이드 같은 모습이 다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뭐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그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그 많은 얼굴을 다 갖고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택함 받은 사람이어서 더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 그 아브라함 시대가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잖아요. 그때 어떻게 아브라함은 택함 받을 만한 믿음을 또 지니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동한 처신을 또 한번 짚어주시면 저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근데 그 성경의 기록 자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브라함이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성경 기록 자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그의 삶이

0: 그래도 모범적이었고, 그래도 뭐 노아 할아버지 이후로 내려온 그 하나님 신앙이 어쨌든 후손들 중에 어떤 가문으로 어떤 갈래로는 상당히 노아 할아버지의 신앙이 잘 전승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가문이었나? 뭐 이제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왜 아브라함이었나?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 그죠? 그거를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너무 캘라고 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더라도 우리가 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맘. 그냥 택했어. 또 하나는 결과론적인 건데요. 그 이유는 안 나왔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왜 택했는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쵸. 제 입장은 두 가지 다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택하셨고, 삶을 보면 잘 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 맞아요. 이사야서 29장 22절에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부르심과 구속이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은혜가 깊이 자리할수록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한 또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또 있지 않는가 싶어요.
3: 네.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돌아보면 정말 그래 선택받을 만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도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내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가 누이? 너만 그렇게? 아,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 그 사라의 심정은 어땠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죠. 우리가 조금 헤아려봤으면 좋겠고, 이 두 번 모두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해주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아까 이상한 목사님이 결론을 잘 내린 것 같아요. 비겁한 남자. 근데 사실은 이제 사라 입장에서 보면 남자답게 남편답게 죽어라. 얘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4: 진짜 화날 것 같아요.
1: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금 봐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장을 12장에 이제 자세히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원하건대, 이게 그 원어에도 나와 있어요. 영어로 하면 please.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 이게 아니라 please.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해라. 제발. 그래서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무릎 꿇기까지는 안 했지만 밤새내 빌었을 것 같아요.
4: 너무 긍휼의 마음이 온다.
1: 이거 안 하면 나 죽어. 도와줘.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애드립이긴 합니다만은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죽어. 나는 애굽의 그 첩이 될 거야. 그건 선택이 아니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사예요. 그렇죠. 죽어버리면 하나님 언약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굽의 아내가 돼버리면 아브라함 자손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자체가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또 이제 바로나 뭐 그랄의 왕도 봐준 거예요. 사 죽일 수도 있지만 그들도 모르고 한 행동이기 그쵸.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거를 다 해결을 해주셨고, 그걸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금 더 내가 믿을 만한, 아까 말했지만 성경이 없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보여주신 거죠. 짠 하고 좀 봐줄 수 있나요?
4: 성장할 수 있었겠네요. 조금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겠어요.
1: 그러니까 사라가 바보

0: 이따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삭은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상처 주는 남자, 결론적으로 하면 나쁜 남자죠. 사실은 남자답지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연약함, 부족함, 죄, 허물, 수치,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부분까지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 뭐 다 괜찮은 남자입니까? 좋은 남자였나요?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니었거든요. 6살 때부터 술 마셨죠.
1: 6살 때부터
0: 담배 폈죠.
2: 16살이 아니고
0: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시골에는 집안에서 몰래 밀주를 이렇게 담궈서 드셨는데 아버지 그것만 드시면 너무 좋아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마셔봤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때가 6살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때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셨지만 바로 바뀌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나 은혜의 수위가 차면 찰수록 점점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당시에는 바로 이 은혜의 수위가 또 믿음의 수위가 깊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오히려 은혜가 됐던 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랬다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저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은혜가 됐고요.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이것이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김윤희 교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끝까지 십자가 붙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처럼 또 그 믿음의 그 여정을 또 아름답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3: 요거는 좀 애드립인데요. 편집 대리라고 믿고 그냥 웃자고 한마디 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쁜 여자도 힘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걸 부러워하지 말자.
1: 경험이 없어서
4: 네, 너무 예뻤어.
5: 그러니까. 어쩐지 요새 힘들더라. 네. 아니 이렇게 택함 받으면 힘든가 봐요. 저는 근데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이거 저는 안 할래요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게요. 어찌나 시험이 너무 많잖아요. 뭐 고향 떠나라고 부르시죠. 아들 줄 테니까 100살까지 기다려라고 그러시죠. 이삭 그래서 겨우 얻었는데 바치라 그러시죠. 심지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죽인다고 이제 또 협박도 당하죠. 이러니까 저 같았으면은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재영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6: 어이구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스토리를 그 그대로 내게 만일에 하나님이 요청하신다 전체 스토리를 아는 상태에서 그러면 진짜 저도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그냥 다른 믿음 좋은 사람한테 네. 그냥 하시지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대표적인 게 22장에 아들을 바치라는 거.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신제사 이거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금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김윤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아직까지 모세율법이 기록된 율법으로는 주어지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켰을까? 그리고 특별히 22장의 아들 바친 사건 이게 최종 합격한 그 상황이 최종 합격이죠.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뭐 갈등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 근데 어떻게 그 최종 시험까지 합격했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는 아까 우리 두 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특히 이제 아들 바치는 거 그걸 어떻게 제정신으로 아이를 묶어놓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겠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 스토리

0: 이거 뒤에 찌르려고 막 하는데 그때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제정신이냐 너 내가 찌르란다고 그렇게 뭐 이런 상황 정도로 하나님이 멈추시고 멈추게 하시지만 우린 아브라함은 그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그보다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70세 아니면 몇 살 그거는 성기에 나오진 않으니까 어쨌든 고향 뭐 혈연지연 다 끊고 떠났지. 또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우여곡절 겪었지. 아들 준다 그러는데 안 주시는데 그래서 대안을 사실은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그냥 계속 대안을 마련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 그러지. 그 대안까지 다 포기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 바치라 그러지. 이거는 뭐 죽으란 얘기보다 더 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계속 걸어온 프로세스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저는 성숙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김인희 목사님이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중간에 믿음의 체험들이 있었죠. 그 체험이 22장에서 아들을 바치라는 사실은 그거는 믿음의 체험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순종하기가 힘든 거지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중간중간에 체험하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22장을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은 실제로 바쳤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죽었다가 다시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정도 신뢰를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러니까 과정으로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한꺼번에 콱 하고서 엄청난 순교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거기서 믿음이 더 생기고 그런 체험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1: 네. 평범하고 나약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빚어가시면서 완벽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작품 과정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완전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겠구나라는 기대도 좀 갖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나누고 싶은 돌발 질문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아까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시던
2: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한번 또 돌발 질문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질문은 항상 바로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 사라라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을 더 이상 안 본다.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품어준다.
1: 네.
2: 하나, 둘, 셋. 셋.
3: 품어준다.
2: 품어준다.
0: 죽지요. 죽었죠. 근데 그건 여성이 말씀하시는
1: 목사님 고민 중이신데
4: 그거를 약점으로 잡고
1: 약점으로 잡고 나의 것으로
4: 내가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네. 평생 갚아나가시오.
1: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5: 온화가 배웠습니다.
3: 저희 설교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1: 했기 때문에 네.
2: 이유를 간단하게
0: 저는 군부 거기서 뭐 죽지 뭐 어떻게 더 이상 뭐 출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리얼하게 생각하면 아까 우리 김인희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부탁을 했을 것이다. 상황을 보면 목사님 설명 들으면서 아 그랬겠다. 하지만 진짜로 거기서는 뭐 아브라함은 뭐 죽은 목숨이죠. 지금도
4: 사라가 부활시켰어.
1: 아 진짜.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부름받는다고 해서 특출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 쪽에 저는 좀 마음이 되게 쓰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 완성돼서 선택받는 점은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한 시간이었고요. 연약한 부분 누구에게나 있고요. 또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도 성숙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6: 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사실 1등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김인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하기에는 넘어서는 두려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각자의 좀 성장 과정이 또 필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또 어떤 믿음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거치셨을지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딱 멋진 모습으로 네.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셨고 또 지금 어떤 성숙의 길을 가고 계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뭐가 많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네. 여쭤보시니까 생각이 잘 안 나면서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제가 대학교 때가 더 훨씬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성숙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도가 정말 죽으라 하면 죽으라 그러고 훨씬 더 뭐랄까 희생할 이제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불러가라면 가고, 예, 정말.
1: 열정.
4: 가고, 뭐 하라면 가고, 뭐, 별거 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딱 옳은 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오히려 살아가면서 조금 더 말씀으로, 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꼭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면담할 때, 어떨 땐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너무 헌신을 해요. 그럼 제가, 아, 그래라! 이런 게 아니라 뜯어 말려요. 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융통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좀 폭이 이렇게 옛날에는 요만큼 알았기 때문에 요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이만큼 아니까 이만큼까지 좀 넓혀줘도 하나님이 괜찮아 라고 해주시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0: 김인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하자면 지금 나중에 와서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신학생 때 그런 모습으로 저는 제가 77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다닌 우리 교단 서울신학대학은 선교를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했어요. 동남아 선교. 근데 채플 시간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저는 거를 세게 못 불렀어요. 그 세게 부르면 하나님이 너 그래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몇 명이 식인종한테 잡아먹혔는데 거기 갈 사람이 필요하다 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세게 부르는 거 보니까 너 준비됐구나 너 거기 가라. 근데 진짜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20대 초반과 어린 나이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건 전 세게 안 불렀어요. 진짜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살살 부르면서 하나님 이 찬송 가사 부르긴 부르는데 이건 제 심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인희 목사님이 네. 나중에 아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저는 그게 신학교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코로나 겪으면서 2021년 코로나 첫해 그해 가을에 참 하나님한테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너는 내가 너한테 준 은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너한테 준 은혜 말씀을 묵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너 왜 그렇게 목회 현장에서 그게 중요한 만큼 세게 강조를 안 하니 그 책망을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제 제가 하는 강조하는 거를 모두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다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목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강조할 거는 제가 하지만 아유 정 안 되면 그냥 신앙생활 계속 해오시던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늘 목회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저는 무지무지하게 책망을 받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로 한 2년 전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한테 책망을 많이 받은 어떤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60이 넘어서 지금도 또 하나님한테 되게 혼나고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 뭐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뭐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가는 거는 계속된다. 이 생각을 저는 최근에 합니다.
7: 저는 뭐 부르심 자체 예수님을 고3 때 영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훈련, 뺑뺑이를 많이 돌리신 것 같아요. 네. 아르바이트만 해도 한 19가지 정도 이렇게 시키고. 지키셔서 열심히 돌았고, 공부 자체도 이제 대학을 23살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학위 마칠 때가 45살 때 이제 학위를 받았었고요.

0: 결혼도 제 마음은 20대에 하고 싶었으나 현실은 40이 거의 다 돼서야 했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었고 또 얍곡나루의 야곱의 씨름처럼 저한테 그런 환두뼈를 치시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빚어지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1: 아브라함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지만 우리의 두 얼굴과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올포원 식구분들 어떤 시간이었어요?
2: 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저에게 계속 오늘 가득 가득 담겨지고요. 요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 것들을 제가 체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성질이 못됐거든요. 근데 저를 그렇게 참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참으시고 이렇게 날마다 날마다 내가 이제는 느끼고 가족들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 가시 계속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갈수록 사랑이 깊어진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푹 느끼고 갑니다. 네. 네.
3: 저는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순수하게 하시는 그 말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야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연령의 차이가 그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이 영어로 하면은 children of God 이렇게 또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예쁜 아이들로 보이고 하나님께 맞아요. 이렇게 빚어가시나 그 생각을 하니까 참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1: 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라는 생각 고민에 빠지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이 지름길이라는 거 믿음 갖고 좀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얼굴 편에서 우리가 쥐고 가야 될 믿음이 아닌가 싶고요. 끝인사도 시원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4: 인생 내비게이션 하나님 음성 따라
5: 지름길로 하나 되는 시간
6: 올포 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 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생각해 봤을 주제인데, 무엇보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점점점 확장해 나가는 걸까요?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한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얘기고요. 맡겨진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시간, 물질, 재능, 이걸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리고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한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언제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세우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말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공인현, 박총 함께 부른 말보다 꽃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내 뜻, 내 계획 우리가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우리가 세웠으면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확장하고 또 넓혀가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샬씨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샵 7997번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오벳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듣고요. 신영규님 청하신 곡 홍순관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덕규의 사랑일기 이어지고요. 문자 2262번으로 청하신 곡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그리고 쉐키나 찬양단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까지 5곡 함께 듣죠.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아이들이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파치니 방금 전해드렸고요.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문자 226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하덕규의 사랑일기, 그리고 신형규님 청하신 곡이었죠. 홍순관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그리고 앞서 오벳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까지 다섯 곡 배송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주아랑님께서 청하신 좋은 씨앗의 담쟁이 듣고요. 양쉐프님께서 청하신 꿈 있는 자유의 소원, 그리고 닉네임 꽃들도님께서 청하신 곡은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이 곡도 전하고요. 은총님 신청하셨던 뷰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네 곡 함께 나눕니다.

은총님 청하셨던 곡이었죠. 뷸라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전해드렸고 앞서 꽃들도님 신청곡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그리고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양셰프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주하랑님께서 청하신 곡 좋은 씨앗의 담쟁이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어요.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1부 마지막 곡 소울싱어즈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 곡 듣고 2부로 이어갈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문을 열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신 우리 샬시가족 신청곡 듣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유해피보험님 청하신 곡, 프롬갓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듣고요. 문자 2262번으로 청하신 곡 조범진 새롭게 하소서 이어져요. 그리고 에클레시아님 청하신 커버넌트 월십에 나의 슬픔을 예, 주가 바꾸셨네 이어집니다. 23열 밴드 박정화의 이유 그리고 단비님 청하신 정신호의 내가 노래할 이유까지 5곡 배송합니다.

담비님 청하셨던 곡 정신호의 내가 노래할 이유 들었고요. 23열 밴드 박정아의 이유 그리고 에클레시아님 신청하셨던 커버넌트 월십의 나의 슬픔을 그리고 문자 2262번님 청하신 조범진 새롭게 하소서였죠. 유해피봄님께서도 듣고 싶어 하신 프롬갓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잇고까지 다섯 곡 나눴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카베드다. 같은 뿌리에서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가 나온다. 히브리인에게 영광은 화려함이 아니라 무게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할 때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도 이 무게 때문이었다. 이 단어는 십계명의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도 쓰인다. 직역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하다. 명절마다 나를 향한 어머님의 걱정 어린 말씀이 길어지면 내 눈은 슬며시 휴대전화로 내려간다. 왜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시냐? 말허리를 자르기도 한다. 사내 녀석 셋을 아들로 둔 지금 아이들이 아빠 말은 듣기 싫어요 라며 내 말허리를 자를 때가 있다. 그때 문득 어머님이 떠오르며 잘린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임을 깨닫는다. 공경은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듣고 부모의 자리를 무겁게 두고 부모의 이름을 무겁게 부르는 데서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법이다. 이제는 어머님의 걱정 한마디를 끝까지 무겁게 받아들이려 한다. 새 아들이 보고 있다.

예라멀십이었죠.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들었고요. 앞서 김요한의 자녀, 한웅재 어머니 새벽기도, 그리고 허유미님 청하셨던 곡이었어요. 김수지 아빠의 노래, 마마스 브런치의 엄마의 기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한사무엘 총장의 칼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공경은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듣고 부모의 자리를 무겁게 두고 부모의 이름을 무겁게 부르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도 무겁게 여길 수 있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하늘바다님 청하신 곡입니다. 유은성 만가지 이유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식후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꿀보다 단 말씀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래를 씹듯 괴롭던 우리 입속에 친히 말씀을 먹이시

는 주님, 선지자들이 만났던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일상도 순탄하게 하소서. 목이 굳은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돌이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첫 곡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서울 모태탑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김인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예수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들어주시며 갚아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임승종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나의 죄를 씻기는 김혜영의 음성으로 듣고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축복의 사람이 부른 친구의 고백 보내드리고요. 열치님께서는 뇌경색 파킨슨병과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을 또 앓게 됐습니다. 날마다 명희님께 인사드리고 내매기님들과도 인사 나누는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면 온전히 함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신청곡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열치님의 아픔을 알고 계시죠. 더 나빠지지 않고 건강 잘 회복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신청하신 곡 아미의 터치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사람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일부의 끝곡으로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서현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근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조수아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월 10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셨고 구속자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평범한 하늘도, 흘러가는 구름도, 떠오르는 해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 안에서도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지혜를 주며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드러나지 않는 죄와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천지 만물의 아름다움, 말씀의 아름다움, 정결한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깊고 넓은 은혜가 임하여 세상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안산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신재호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임마누엘 목사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

0: 있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CCM 찬양 두 곡 이어집니다. 먼저 동방현주, 주리, 남궁성옥, 전대현, 윤성, 구현화, 나영환, 강연희, 노아람, 이윤화 많은 CCM 가수들이 함께한 나를 통하여 들으시고요. 장두보라님 청해 주신 송정미의 어노인팅, 기름부으심 이어서 함께하죠.

우주는 유한할까 무한할까? 시작이 있었으니 끝도 있을까? 저기 우리가 알거나 최소한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지평선 너머 친숙한 영토가 끝나는 곳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있다. 그 어둠과 마주하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위험하고 낯선 공간으로 들어가 탐험과 발견의 여행에 뛰어들게 만든 그 이끌림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느낀다. 저 어둠 속 공간을 이리로 가져와 나보다 먼저 뛰어든 누군가가 놓친 무언가를 아주 조금이라도 보태려는 작은 시도. 그 일이 내가 이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모든 일이다.

아메데오 발비의 마지막 지평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그 거룩한 뜻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명 보무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십자가 군병 되어서 김인혜 찬양 함께 하고요. 지명현이 부른 곡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전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0: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화물차 필요할 땐 가!

0: 간편한 화물원성 플랫폼 카고링크.
1: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3: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골.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플레이트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입술로만의 찬송이 아닌 주님을 향한 마음과 성품과 뜻이 스며있는 향기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CCN 캠프 2시간 함께해 주세요.

김수진의 음성으로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3일의 이 휴가가 주는 여유로움이 가득한 10월 10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CCN 캠프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CCN 캠프에 2시간 동안 계속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진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0: 후 뉴 AI 인덕션.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오 강릉 육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써니의 주님 앨범에서 마음을 다하여, 클래식 콰이어 온 맘 다해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는 이삭줍기 그리고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신청곡들 오늘 이 시간에 귀를 기울여서 내 신청곡이 나올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총님께서 사명 신청이요 하셔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명식 음성으로 사명 준비하고 있어요. 너들이 님께서 이 시간에 오랜만에 출첵하며 인사드리는데 저는 예전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과 수원 화성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멋진 야경도 보고 정조대왕의 백성에 대한 사랑에 관한 멋진 공연도 보고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 편지, 러브레터 듣고 싶네요. 남겨주셨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조수아 씨의 사랑의 편지를 비롯해서 이 편지와 관련된 곡들을 선곡한 적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러브레터, 제이어스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누군가의 간증 같은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죠. 이정란의 김씨 아저씨의 회개를 들어보셨어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무장해제님께서 뜨개질 중입니다. 곧 퇴직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물할 목도리를 뜨고 있는데요. 목표가 55개, 지금 반 정도 떴어요. 대단하시죠? 이현수 곽은기의 뭔가 있는 사람이라고 써주셔서 오늘 이 곡을 전해드리면서 이어서 김씨 아저씨의 회개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예소랑 지기님께서 신청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찬송가를 써주셨어요. 두륜산 길을 걸으며 아직 이르지만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더군요.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하는 풍경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신청하신 곡 준비해 보고요. 역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는 김수지 씨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송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김수지가 부른 참 아름다워라에 이어서 홍이사학의 하나님의 세계 들어보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정님이 부릅니다. 뷰티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여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리고요. 2부는 이렇게 라이브 워십 마음껏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죠.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립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디사이플스의 주님 앞에, 그리고 이어 들으신 곡 리얼 워십의 무릎으로 나갑니다. 전해드렸어요. 두 곡의 제목을 합치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갑니다가 되는데요. 오늘도 2부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면서 시작해봤고요. 자,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워십 팀들의 곡을 전해드릴게요. 토브 워십의 생명 죽게 있네, 브라운 워십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그리고 성령의 불로 준비했는데요. 코스타 찬양팀의 곡을 함께 해보시죠.

생명 죽게 있네 토브 워십이었고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브라운 워십의 찬양과 성령의 불로는 코스타 찬양팀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위트니스 워십 밴드 날마다 브라운 워십의 오라 우리가 그리고 캠퍼스 워십 프로젝트에서 은혜로다 이어봅니다.

캠퍼스 워십 프로젝트 은혜로다 라이브 워십 함께 하셨고요. 앞서 위트니스 워십 밴드의 날마다 또 브라운 워십의 오라 우리가 전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트리니티 라이브 워십 유은성 찬양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리고 프로비던스 워십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두 곡 이어갑니다.

0: 남미 워십까지 이어봤습니다. 주, 날 만지실 때, 또 앞서 트리니티 라이프 워십 유은성, 성령이여 임하소서, 프로비던스 워십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하셨고요. 오늘 끝곡은 데닐로 몬테로의 찬양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전해드리며 물러갑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주일에 함께해요. 모두 행복하세요.
1: Eres precioso, Señor. Nos acercamos por la gracia de Jesucristo.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24시간 찬양 채널 CBS 조이포유가 오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더 풍성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2시 5분 인기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가 진행하는 박요한의 가스펠 아워가 신설됩니다. 국내외 CCM, 찬송가, 월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편안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집니다. 지난 1년간 사랑을 받아온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오후 6시와 새벽 2시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찬양 BGM 찬양하라 내 영혼아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BS 조이포유의 가을 개편 10월 12일 월요일을 기대해 주세요.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큰 비바람이 지나간 뒤 다시 환한 태양빛과 파란 하늘이 나타날 때 거짓말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하늘이 낯설기도 하고요. 또 반가운 마음도 들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오르락내리락 매일 변화무쌍합니다. 마치 비바람이 칠 때처럼 마음의 폭풍우가 일렁일 때 공간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 그래도 도움이 필요할 땐 전문가든 친구든 누군가의 도움도 기대해보고요. 누구든 다 이렇다, 다들 이렇게 산다 하면서 마음 편하게 그 폭풍우가 지나갈 때를 기다리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10월 10일 오늘은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힘들 때, 마음의 폭풍우가 일 때 당연히 우리에겐 기도가 시작이고 끝입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선 말씀으로 찬양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여러분께 격려의 약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습니다. 잘 해내고 있어요. 당신이니까 그만큼 이만큼 해낸 겁니다. 네, 이 약을 드리고 싶어요. 라스 워십 앨범에서 함께 가자 첫 곡으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합니다. 3271번님, 마당에 그네 있잖아요. 지금도 그 그네 앉아 방송을 들으실 수 있겠네요. 플라이트 앨범에 있는 바람잡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폴라이트 앨범에서 바람잡이,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까지 들으셨어요. 예술왕지기님, 두륜산 산행하셨군요. 너무 예쁘죠, 요즘.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하는 이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새 힘을 얻으셨다고요.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는데요. 오늘 이 곡을 황정관 트리오 앨범에서 권세인의 목소리로 같이 들을까요?

이 곡도 참 괜찮죠. 예. 김연걸이 부른 솜씨, 그 전에 권세인의 목소리로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으셨습니다. 분희 여사님, 담임 목사님이 담낭 제거 수술 받으시고 열이 나서 치료를 받으시느라 옆 동네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그리고 교회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천국에서의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드리고 따뜻함을 나누는 모습. 예, 이게 천국의 모습이죠. 분희 여사님, 은혜 아니면 신청하셨어요. 이 곡을 오늘은 라이프 로드 싱어즈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국제 윙윙 스쿨 앨범에 있는 내 마음의 한자리까지 이어서 듣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곡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윙윙스쿨 앨범에서 내 마음의 한자리였고요. 새벽샘님께서 남편이 요즘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아,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나 봐요.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곡인데요. 터치 함께 듣길 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왜 지금 잠시 떠나 계시는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지금 떠나 있는 그 이유가 다시 뜨거워지는 이유가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터치를 오늘 조혜리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주님 내 안에 찬양하는 사람들 앨범에서 들었고요. 유턴 앨범에서 어서 돌아오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새벽샘님의 남편분이 어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었고요. 불꽃남자님이 이 찬양 가사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고요. 요즘 이 찬양에 완전 푹 빠졌습니다. 하시는 주 사랑합니다라는 곡입니다. Thank you for sunshine. 아가파워 워십 앨범에 있는 이곡 일부 끝곡입니다.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 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 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0: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스스로를 뉘우치고 악에서 돌이키며 선해질까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은 더 악해질 뿐입니다. 더 악해진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악하고 더 독한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악을 제어하고 심판하려는 선한 의도가 도리어 악순환을 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순환 속에 휘말리면 악을 심판하려는 나도 악해지는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마와 싸우다가 나도 악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권면을 하면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일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악의 고리는 칼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악의 고리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을 때 끊어집니다. 악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은 복을 빌며 선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변화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도 칼을 썼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한편으로 과연 무엇이 악인가, 누가 악인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누군가를 악이라고 규정할 때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곤 합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선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악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친해지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선하고 누군가에게는 악합니다. 선한 면모와 악한 면모를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다가 나도 악한 면모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악을 선으로 갚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시편 34편 21절. 악 그 자체가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에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문섭이 지은 바쁜 하루 잠깐 묵상 중에서 악의 고리를 끊는 능력이라는 제목의 글 나눴고요. 이어진 곡은 김효정 앨범에서 선한 마음 그리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동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미경님께서 신청하신 시와 그림 앨범에 있는 곡 이제 역전되리라.

이미경 님이 신청하신 이제 역전 되리라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었고요. 에클레시아 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교회에서 타미 워커의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 정말 직접 들은 찬양이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슬픔을 이라는 찬양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요즘 전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 근무를 하고 있어서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는데요.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 찬양 들으면 다시 힘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미 워커의 나의 슬픔을 꼭 듣고 싶어요. 이 찬양 들으면서 다시 힘내고 싶어요 하셨어요. 에클레시아님과 함께. 이 곡이 Morning into Dancing이라는 곡입니다.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 네, 이 곡을 타미 워커의 목소리입니다.

에클레시아님이 이 곡을 듣고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닝 인투 댄싱 타미 워커의 곡 들려드렸고요. 장상미 힘을 내 그대까지 함께했습니다. 비트가 있는 곡 한 곡 더 준비했어요. 경원선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실로암 피아워십입니다.

아니, 한 곡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실로암만 들으려고 했는데, 리비님이 마침 외침의 깊은 곳에서를 신청하셔서 이어서 한이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볼빨간 갱년기님, 토요기도 배, 그리고 청소하러 교회 가는 길인데, 와, 차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도 찬양을 들으면서 가니까 기분은 굿입니다. 하니바람님도 오셨는데요. 로드 스튜어트 세일링 가사가 엄청 은혜가 되던데요. 한때 가사도 모른 채 좋아했었는데 가사를 알고 보니까 부흥회에서 불러도 되겠다 싶게 깊이 있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곡을 가사와 함께 들어볼까요?

나는 바다를 저어갑니다. 저 바다 건너 평안의 고향으로. 거친 바다를 가르며 항해합니다. 자유를 향해. 나는 날아갑니다.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창공을 가르는 새와 같이 높은 구름을 스치며 날아갑니다. 그대와 함께하기 위해 자유를 향해. 내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너무나 애절해서 이렇게 통곡합니다. 이 목소리를 그대와 함께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바다를 저어갑니다.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저 바다 건너 평안의 고향으로. 거친 바다를 가르며 항해합니다. 그대 곁을 향해, 자유를 향해. 오 주여, 그대 곁을 향해, 자유를 향해. 오 주여, 그대 곁을 향해, 자유를 향해.

로드 스튜어트 세일링 들으셨습니다. 가사를 듣고 또 잔잔히 곡을 들으면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죠.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 앨범에서 주를 사랑하며 사는 삶 들려드립니다. 연휴 안전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무슨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라. 그것이 위대한 일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말라. 방을 청소할 때는 완전히 청소에 몰두하고 요리할 때는 거기에만 몰두하라.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즈니쉬의 말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83장 이 민족의 복음을입니다. 나라 사랑과 세계 선교가 함께 들어있는 가사로 한반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민족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자고 강조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을 성경적인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이윤구 교수는 1929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신학대학을 수료하고 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펜들힐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 경제사회대학원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월드비전 회장,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국가단체와 사회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 임준희는 1960년에 출생했으며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했고 한민족 창작축전 등에서 입상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들에서 우리 혈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나라 사랑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노래한 찬송. 찬송가 583장 이 민족의 복음을 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욱 천천히.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삿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1: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람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0: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이유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단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손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워도

하늘나라를 꿈꾸며 구덩이 속에서도 어린 시절 주신 약속을 잊지 않게 하소서.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248장 찬송 언약의 주 하나님 박동현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김혜선의 음성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된 예복을 입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를 오라하네 신영옥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게로 오라하신 주님의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문상국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마드리가랍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김의배의 음성으로 날 대속하신 예수께, 그리고 늘사랑교회 해만찬양대가 부른 가나의 혼인잔치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집니다. 먼저 유리정우님 청하신 존 영의 때가 되면, 이어서 다윈님께서 청하신 한승희의 회복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거룩하신 주 하나님 베스퍼 삽창단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사람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이 부른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예수 따라가며 동행과 주리가 함께한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홍순관의 음성으로 이 세상은 요란하나 함께 할게요.

이 세상은 요란 하나 홍순관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번에는 196장 성령의 은사를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날 구속하신 이현주의 찬양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유창원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예 숙님께서 청하신 찬양 마음의 예배 유은성의 곡으로 청해 주셔서 보내드리고요. 라베리떼 301님께서 청하신 김명선의 시선 이어서 함께 하죠.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잘 듣지도 잘 이해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대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다. 더 잘 듣다 보니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가끔씩 대나무 숲이 된다. 이상하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은 내 앞에선 더 자주 전해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데 사람들은 내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나는 구름처럼 뽀얀 친구들의 마음을 내 마음의 귀로 듣는다.

박조환의 빛과 소리를 만져보면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중증 자폐 스펙트럼으로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16 박조환 소년. 말을 할 수 없어도 필담으로 소통하며 글로 마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이 한 줄기 빛처럼 찬란하게 다가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권성순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휴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오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교수 성가단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매콤한 게 생각날 때 해물요리 전문점 명태어장 쭈갑골.
1: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3: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우리 마음에 고백 담아서 사랑합니다 나의 이수님 유턴의 찬양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곳에는 도랑알이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물을 채우라 하셨죠. 물은 잔치에 필요한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리는 대개 부족한 것부터 헤아릴 때가 많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 그 다음은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담고자 애쓰며 그 다음 이어질 일을 믿어보는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신자 되기 원합니다. More about Jesus. 예수 더 알기 원하네. O sacred head. 오 거룩하신 주님. 귀한 찬송들 들으면서 주일 아침 시작하니 평안하고 좋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는데요. 스마트폰에 레인보우 앱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주일에는 표준 FM 송출은 되지 않습니다. 음악 FM과 그리고 조이포유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문자 참여 번호는 샵 939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쓰시거나 사진 전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은총님께서 전 성가대로 섬기는데 참 은혜스럽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모니를 기대하면서 설교 말씀도 좋지만 알파와 오메가로 벅차오르는 엔돌핀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오늘 성가대 이 곡 특송하나요? Battle Hymn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신청하셨습니다.

가을이에요. 가을색이 보고파서 나왔어요. 좋네요. 닉네임이 멋있어요. 열려라 참깨님. 예, 아직 어둑어둑한데 우리 청취자분 앞에 펼쳐진 가을색은 어떤 느낌일까?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들었고요. 은총님의 신청곡 Berlin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였습니다. 3289번으로 오신 분. 오늘은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 갔습니다. 1018 VIP 전독축제 위에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청년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일정만으로도 아주 빡빡하게 바쁘신데요. 준이 아빠님, 제가 다니는 교회가 올해 78주년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3대가 같이 예배드리러 갑니다. 앞으로 4대가 같이 가는 날을 기대합니다. 아멘입니다. 건강하십시오.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어머니의 12번째 기일에 고향 산소에서 기도하던 중 오래전 기도가 떠올랐다. 내가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는 아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 제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린 나에게 어머니의 그 기도는 충격이었다. 섭섭한 마음도 들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 이후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삶은 철저하게 교회와 예배 중심이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셨다.

노년의 요양병원 생활을 하실 때 어머니는 천국 가서 예수님 밥상을 차려드리고 빨래해 드려야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치매 노인의 망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참 곱고 예쁜 소원이었다. 어머니는 문병 갈 때마다 내 손을 잡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병실에 다 들리도록 기도해 주셨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해 주소서. 기력과

기억력이 약해져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머니의 믿음은 임종 순간까지 흔들림이 없었다. 난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질문한다. 어머니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일터 신학연구소장 이효재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조금 전에 사연만 소개해드리고 신청곡은 못 들려드렸어요. 3289님 신청곡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시간에 이어서 With all my heart, 온 마음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소서. 기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희미해져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믿음. 네, 그 믿음과 어머니의 기도가 참 인상 깊고 가슴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10월 11일 주일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시고요. 파바로티님, 결혼 28주년 기념일 맞이하신 다른 청취자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파바로티님 댁은 30주년을 맞이하셨대요. 집사람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했습니다. 챗GPT에 좋은 문구를 물어보니까 30년의 사랑,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문구가 나왔대요. 아내분이 편찮으시군요. 3년 이상.

이시면 아유 너무 젊으신데 아내분 얼른 건강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파바로티님 신청곡입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0: 딥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주일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가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나를 든든히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존재.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런 존재 누구인가요? 벤 미들러의 Wind Beneath My Wings 들으면서 1부 닫습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부터 2부가 이어집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3: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2: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3: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0: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At the cross 만왕의 왕 내주께서 주일입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오셨어요.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He hides my soul. 놀라운 구세주 찬송으로 이어갑니다.

조금 일찍 출근길이라서 그런지 여유가 있네요. 카페 들어와서 2부까지 듣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요즘 마음이 좀 심란했는데 조금이나마 편해지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음 가는 대로 해라님. 닉네임 그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네, 이런 담대함이 있는 분이시니까 이 심란한 지금의 상황도 잘 극복해내시리라 믿어요. 찬송 메들리였습니다. Just as I am, 큰 죄에 빠진 날 위해로 시작해서 Jesus, I come to thee,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를 거쳐 I need thee every hour, 주음성 외에는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일 아침 정미나의 Amazing Grace,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When he comes,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내일의 문제를 미리 끌어와 오늘을 괴롭게 살곤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야망을 품으려면 미래를 막연히 걱정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단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믿는 사람은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거룩한 야망을 품은 사람은 염려하는 습관은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린 잘못된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전략을 세워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34번째 묵상 염려하는 습관 버리기

Hail to Jesus,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유리정은님은 일본에 계십니다. 여기에선 교회를 찾아봐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 매장 앞엔 교회가 있어요. 출근할 때, 십자가를 볼 때, 그리고 흘러나오는 이 찬양 소리에 더욱 은혜에 감사한 삶, 고맙습니다. 예, 십자가 하나 찾기 힘든 일본에서 우리 유리정은님 가게 앞에는 교회가 있군요.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Grace greater than ours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10월 11일 주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한글날부터 오늘까지의 또 3일간의 연휴였는데요 오늘 잘 보내시고요 내일 일상복귀 우리 또 화이팅 합시다 페르난도 오르테가 은혜의 목소리 공케 파가레모스 우리가 주의 은혜에 어찌 보답하리요 끝곡으로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너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무어라 떠들든 내버려 두어라.

0: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평론가, 신곡의 저자 단테 알리기에리가 남긴 말입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시절을 지날 때 사람마다 그 시기를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또 이겨낼 수 있는 나름의 방법들이 있으실 텐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이 지칠 때 다시금 붙잡는 성경 말씀 고백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시편 63편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죠. 또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통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시편 42편 5절을 통해서 낙심보다 소망을 택합니다. 야, 이렇듯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새 힘을 준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김종윤 내 맘이 낙심되며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뭐 서점만 가더라도 여러 에세이들 뭐 자기 개발서 지침서들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오늘의 은혜가 충분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또 위로를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성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찬찬히 오늘은 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한 절 한 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사인에 우리가 반응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두 시간의 배경음악,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들을 쭉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요. 먼저 아가가 부르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듣고요. 지율 라율맘님 청하신 곡 PK 장광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미경님 청하신 시와 그림의 항해자 듣고요. 디린님 청하신 홀리원 사랑의 예수님 여기 한 곡 더 5458번으로 청하신 곡입니다. 박요한 나의 가는 길.

박요한의 나의 가는 길 5458번으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홀리원의 사랑의 예수님은 드린님 청하신 곡, 이미경님 신청곡 시와 그림 항해자 들었고요. PK 장광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지율 라율맘님께 전한 곡, 그리고 아가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까지 다섯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일 배송곡 레이나 차님 청하신 곡 웨이홈의 달리기, 그리고 이천의 뉴 리더, 피아월십의 빛의 사자들이여 듣고요. 지선의 감사, 그리고 친밀한 교제님 청하신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의 사랑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김영우 시편 21편 주의 사랑 친밀한 교제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지선의 감사, 피아월십 빛의 사자들이요. 그리고 이천의 뉴 리더 들었고 앞서 레이나 차님 청하신 곡 웨이홈의 달리기까지 다섯 곡 배송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한나님 청하신 캠퍼스 월십 아름다우신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0: 원문이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